0: Affirmative, 상대 under.
1: Affirmative, 상대 under.
0: Affirmative, 상대 under.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 상대 under,